0: éxitos. Éxitos. Éxitos que perduran. 98.5 RD1. De Zárate a todo el mundo.
1: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돈이 안 오르고.
2: 아, 누군데? 진짜 꿈 같아.
3: 기분이 웃겼어, 기분이
1: 너무 웃겼어. 아, 그래, 알면서
4: 결혼할 거다.
3: 이거야! 진짜 좋고 있어.
1: 그래, 알잖아.
3: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. 믿지 마, 그러면.
5: 같이 말하니까.
3: 왜?
5: 하지 마.

0: 98.5 en tus parlantes. RD1, radio de primera.
1: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
2: 하지 마 그러면
1: 하지 마 하지 마
2: 하지 마